0: Nigeria. 집에 있는 소리는 바른 부르.
1: Pro 2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